번이기리 베기. It's too much, too much, too much, too much. 라프란 세게 세게 레기. 두상 뒤방 나고 못한 게래 너무 잡을래빌. 잡을래빌. 시스템으로 페리 제리 베데.